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SBS Music.
4: Music.
3: Music.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K-POP 베스트 히트 트랙.

0: K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
1: Ice Cube's Big 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Kaur,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Yay!
2: 실무역량 개발로 삶의 전환점을 만드세요. 테이프 뉴 사우스웨일즈는 당신의 미래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워드립니다. 유연한 학습 옵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음성언어 영어 및 문자언어 영어, 취업능력 및 공부기술, 컴퓨터 능력, 기타. 삶의 전환점이 될 실무역량을 배우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웹사이트 tafensw.edu.au 전화 131-601-RTO-9003
3: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K-Wave Sunday on SBS Korean.

SBS 오디오 앱,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